0: 아래 쪽! 난 스톱을 알아야 돼, 너랑
1: 스톱을 알아야 돼! 미야, 너야! 야, 너 왜 이렇게 아파?
0: 디스라이클 라민 야, 마.
1: 소파 고야 구라 그나.
0: 저 블록 아빠 내려.
1: 야 Allah 이기름 뭐 이기야.
0: 오라 오라 오라 먹으래. 탕안구 양 탕안.
1: 뭐디 니 걔는 다 들어.
0: 탕안 생기 양.
1: 오빠 이기 양.
0: 이기 간 디노 랑 타올무. 에미 브리티 야 양. 나비 아직 아빠는 죽기
1: 양. 오빠 또 양 구에 미켈 구이.
0: 아구 pengen gua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ne ora tau yang.
0: Moga-moga ade iso ning luar negeri ya bareng Kia Sugih terus ning luar negeri aku.
1: Amin. Amin.
0: Jauh keliling ya. Happy birthday.